0: 아깝다. 언니 기쁨을 꼰 시카마 치키뚜띠.
1: 나 이루로 띠야 파니탁 마 꼴 우마삭 왈리케약 차케하이 히시체하 옥 알라니리스티
0: 구나 꼬냐나 기파주카스테
1: 제페스코 기파키우 히시체하야 옥 옴타사키 왈리타 와이치와 히체하토 기해 카야나크체하
0: 옥카치 왈리르테 이타스맘비 Chaka usutaki stutk pachatiste.
1: Hisa, artritis usutaki utsiwa. Hansatir hakirusarta yuhishe haya.